그런데 이방 우리 왜 스위를 가져간가? 왜 가봤어? 빠사산이 그 무지 차야. 어디 구원 여보 만반 왜 봤어? 그만큼 안 말할래 왜 가봤어?